0: 佢啊，佢喺下面间房度做鞋咯。
1: 哦，佢今年几多岁啊？
0: 就快16岁啦。
1: 哦，三妹，你咁大个女啊，我同你做个媒人呢？
2: 啊，姨爷又同人讲笑啦，我翻落去啦。
1: 好，咁我唔讲啦，坐低一齐倾下偈。